0: 아이 들어와! 이 들어와! 아! 아! 아!
1: The sound.
2: 저칠백 아일랜드.
1: 보이스 로야마 커뮤니티. 사이마 4 AMA. broadcasting to 4MW 1260 AM.